0: 라히바 사이 인나와이 까보니 인자 브라힌지께 포토리 안티아버리아
1: 오 지수스
0: 와세 맹인네 브라코 페미니아 파파데스 테니니 야세리 베게 이에 와세 윈여번 이름 퀄미니아 배고 도마노 니 아프라 와차노 메니아 아베 브라스레호 자스야이 세르디니아 무프리 체체와무 오냐노 프림 I am Jesus.

걸리라. 왜냐 제리안 알아테 명컴에 비야 이 아프하우스노 여원에 비해 와야 허허 오다카 오베 스리와 제리안아 제리안아 제리안아 니

자, 나의 아줌마이. 자, 우리 제로 소리 아줌이야. 내 아메리카 전에서 어머니 부하드는 사카와 내 아메리카 전에서 어딘에 사카냐고 뱉니와

생각하니 나도 언제 마치고 우리 나대야 숨었다 나의 몸 어떤지 안파하니 소민의 숨만 나 들어와 예산을 얻고 저기 낙서나 안파하니 아우 소민의 예수와의 할로 안 보라고 숨은 음악